0: 살다가 만난 사람들 중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주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피멍을 치도록 힘겨울 때 속 깊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함께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1: 모든 것이 다 망가져 확확 숨이 막힐 때 넓은 도량으로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삶의 균열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도록 고독할 때 따뜻하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0: 바삭바삭 마음조차 말라버려 아플 때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세상이고 살맛나는 세상입니다.
1: 네, 고마운 사람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그땐 몰랐네.

0: 완전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도 나이가 들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주로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이 나이가 들면 위장에 돌을 만들거나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가 될수 있습니다. 아래에 60대 이후가 꼭 피해야 할 계란 최악의 궁합 3가지와 약이 되는 최고의 섭취법,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위속 만드는 감. 감의 넓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 위속을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위산 분비가 적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위험하므로 최소 3시간 간격을 둬야 합니다.
0: 콩팥 부담을 만드는 두유.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단백질 과잉으로 콩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소화 불량과 가스는 물론 단백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은 한 종류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좋습니다.
1: 결석 만드는 커피. 녹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계란 노른자에 칼슘과 결합하면 수산 칼슘석이라는 결석을 생성합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어르신들은 콩팥에 돌이 쌓일 위험이 훨씬 높으므로 커피나 차는 식사 후 최소 1시간 지난 뒤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0: 계속해서 100세까지 사는 분들의 생활 특성 6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네, 첫 번째, 선성적으로 규칙적인 운동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지극히 평안한 마음으로 산보를 하거나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합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억지로 심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의 육체적 노력은 순간적으로 격렬한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속적입니다. 그들에게 운동은 재미일 뿐이며 건강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0: 두 번째, 장수 노인들은 평온하면서도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분노나 극도의 흥분과 같은 극단적인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1: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지 않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절대로 과거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과거 속에서

0: 묻혀 살게 되면 자신들이 젊고 빠르고 강했던 시절을 생각하게 만들어 자칫 노인들을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장수 노인들은 지극히 현재적이고 그날의 활동에 정력적입니다.
1: 네 번째, 장수 노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렇다고 큰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 노인들의 목표는 작고 평범하지만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자체가 수명 연장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실 장수 노인들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가 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자신들보다는 자신들이 한 일에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0: 다섯 번째, 장수 노인들의 습관은 모나지 않고 온건합니다. 그들은 모든 극단을 피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고기와 야채가 섞인 음식을 먹고 적당량의 술도 마십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되는 이른바 음식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장수로인들은 음식과 음료를 예술적으로 다루는 미식가의 경향도 보이지 않습니다.
1: 마지막으로 장수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삶을 삽니다. 이 말은 엄격한 군내식 절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주기를 뜻합니다.
0: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모니터 화면에 노출되는 현대인들에게 눈의 피로와 침침함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피로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 방치할 경우 점진적인 시력 저하는 물론 만성 안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질환 예방과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요의미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한 대표적인 식재료로 당근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외에도 시력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식품은 다양합니다. 아래에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눈 건강에 유익한 7가지 식품들을 알아봅니다.
1: 연어.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은 눈 건강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공인 영양사 록사나 에사니는 건강 매체 리얼 심플에서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태아 발달 단계부터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인 영양사 킴 컬프 박사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어, 참치, 고등어,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두 번 섭취하면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망막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0: 다음,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안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백내장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 성분은 녹내장과 같은 흔한 안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공인영양사 렉시 모리아티는 설포라판은 특정 질병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녹내장과 같은 흔한 안과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언했습니다.
1: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당근은 주황색 채소의 색소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지만 실제로는 고구마가 더 많은 양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은 어두운 환경에서의 시력 적응을 돕습니다. 공인 영양사 록사나 에사니는 베타카로틴은 좋은 시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껍질째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0: 호두. 견과류는 비타민 E, 아연,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호두에 포함된

0: 된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DHA와 EPA로 전환되어 안구 건조증 및 당뇨 망막병증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E를 비롯한 폴리페놀 성분은 눈의 염증을 완화하고 활성산소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다음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 노른자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제공합니다. 모리아티 박사는 이두 가지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노년층의 황반색소 밀도를 높여 점진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황반 변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케일, 짙은 녹색잎 채소인 케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어 눈 건강 측면에서 당근보다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자외선 등 빛으로 인한 눈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비가역적인 시력 상실을 초래하는 안질환의 예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모티아티 박사는 루테인이 풍부한 케일과 같은 잎채소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라며 이러한 카로티노이드가 돌이킬 수 없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구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마지막으로는 피망입니다. 피망 중에서도 특히 붉은 피망은 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붉은 피망 한 개만으로도 성인의 1일 비타민 C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풍부한 식단은 백내장 발병 위험을 약 20%가량 감소시키고 그 진행을 늦추는 데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좋은 특정 식품을 일시적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다양한 식재료를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모리아티 박사는 노화로 인한 안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맑은 시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들어간 생선과 견과류 등을 다채롭게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밥상과 더불어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는 선글라스 착용, 정기적인 안과 검진 등을 실천한다면 평생의 눈 건강을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0: 끝으로 간이 피곤하면 보내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손톱과 발톱의 색이 변합니다. 하루 한번 손톱과 발톱을 살피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톱과 발톱이 누런 빛을 띠거나 흰 반점이 생겼으면 간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두 번째, 술 해독이 잘안 됩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은 위와 소장에서 흡수된 후 간으로 들어갑니다. 알코올이 간으로 들어오면 몸은 해독작용을 위해서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간이 안 좋으면 술 해독이 잘안 됩니다. 또한 술은 간에 지방이 축적되게 해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세 번째, 입냄새가 계속 나고 소화가 잘안 됩니다. 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화를 돕는 일입니다. 따라서 간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 장애가 생깁니다. 더불어 구토 또는 복부 팽만과 더부룩함, 설사 등이 있을 수 있고 입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0: 가족 중에 간 질환이 발생합니다. 가족 안에서 특정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족력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족력이 있다고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병에 걸릴 확률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족력 질환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 다음은 구역질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구역질이 나는 증상 외에도 음식을 먹고 체한 것도 아닌데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팽창하며 통증을 느낀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0: 다음, 피부톤이 황색으로 변해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혈액 중에 빌라루빈 양이 증가해 피부가 황색을 띠게 되는 상태인 황달은 대부분

0: 간이 좋지 않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또한 눈의 흰자위가 피부색보다 노란 빛을 띠거나 소변의 색깔이 짙어진다면 한번 황달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1: 마지막으로는 이유 없이 피로감이 계속됩니다. 피로감은 간에 이상이 생길 경우 나타나는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피로는 많은 사람이 흔하게 겪는 증상으로 지나치기 쉽지만 몸속의 숨은 큰 병의 증거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네, 오늘 감성책방에서는 단편소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의 마지막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밥도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는 볼보듯 뻔하다. 자신이 먼저 가게 되면 양로원 같은 데서 지내면서 제발 아이들의 부담이 되지 말라고 당장 말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는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남편이랑 단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부담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독한지도 잘 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약한 사람이지만 가장의 노릇을 깊이 했던 건 아니었다. 죄라면 열심히 산 것밖에 없었는데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담이라는 단어를 떠넘기는 건 못할 짓이다. 그럼에도

또 그 이야기는 해야 할 것이고 이야기를 할 적임자는 그녀밖에 없었다. 남편이 놓고 간 장미는 며칠 동안 향기 대신 짙은 한숨을 풍기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는 검붉은 색을 띠며 바싹 죽어갔다. 봉사자를 다시 본건 주말이었다.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고 무더위가 한창인지라 봉사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타났다. 큼직한 봉투도 함께였다. 그녀를 보는 순간 봉사자는 코에 주름을 만들며 싱긋 웃었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미소였다. 아이쿠, 더운 날에 오느라 수고했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운걸요. 휴지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봉사자는 주섬주섬 들고 온 봉투를 풀었다. 봉투 안에는 종이와 필, 그리고 바이올린 비슷한 악기도 있었다. 이것들은 다 뭔데? 할머니, 이건 우쿨렐레예요. 악기 연주해보는 게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기타랑 비슷한데 줄이 4개여서 연주하기 훨씬 쉽거든요. 줄이 나일론이어서 손가락 벨 염려도 없어요. 이걸 먼저 다뤄보는 게 어때요? 악보도 몇 개 가져왔어요. 여기에 종이와 필도 있어요. 뭔가 기록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 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뭐. 고마워.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아유, 고맙긴요. 할머니가 제 할머니 같아서 자주 오고 싶은데 요즘에는 다른 일도 다녀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고맙지. 할망구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이것저것 다 신경 써줘서. 봉사자가 쑥스럽다는 듯이 웃는다. 여기에 다니기 전에는 사람이 싫어져서 집안에만 박혀서 지낸 세월이 3년이라고 했다. 엄마가 보다 못해 가져다 준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이리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외에도 다른 봉사를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좋아졌다고 한다. 사람이 싫다가 사람이 좋아지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하늘 아래 사연 없는 생명은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화는 복이며 복이자 화라고 했다. 그만큼 삶은 무상한 것이다. 부둥켜 안고 있던 사연을 다시 꺼내어 햇빛 아래에 말려오는 일은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겨우 며칠이 지났을 뿐인데 이곳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저께는 분홍 치마 노인이 떠났다. 제대로 된 인사도 못했는데 그리 훌쩍 떠나버려서 여간 가슴이 아픈 게 아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함께 얘기도 더 많이 나누고 산책도 했을 걸. 제일 좋아했다던 해바라기꽃 한 송이 드리지 못한 게 후회가 막심하다. 봉사자의 말을 빌면 가을의 나뭇잎이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조용하게 떠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사람의 좋은 결말이라고 말해주어서 마음 한구석이 그나마 안정을 찾았다. 어차피 인생은 편도 티켓 한 장을 들고 겨우 한 번 들리는 그런 여정이 아니던가. 시간이 되어 돌아간 것 뿐이리라. 그녀는 누구에게나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제는 로커가 떠나갔다. 비록 같은 곳에 머무는 신세이긴 하지만 로커는 자신보다는 오래 버틸

가까워지는 것인지 이건 웬 주책이지 싶기도 했다. 서윤이는 오늘 아침에 떠났다. 서윤이를 바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꽃잎 몇 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긴 했지만 백일홍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제법 남아있는 것이다. 웨이브를 넣은 긴 파마머리에 롤리타 치마를 입은 서윤이가 꿈에라도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세상의 모든 예쁜 것을 사랑하던 그 아이가 그녀의 기억 속에는 영원히 예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봉사자가 나간 다음 그녀는 우쿨렐레를 가져다가 몇번 튕겨보았다. 봉사자가 있을 때는 왠지 부끄러워서 받은 뒤에 침대머리에 그대로 두기만 했다. 사이즈가 작고 가벼워서 기력이 점점 못해지는 노인네가 다루기 딱 맞춤한 악기다. 네 개의 줄이 손가락의 놀림에 따라 통통통 귀맛 좋은 소리를 낸다. 설명서를 보며 악보를 따라하니 어렵지는 아니하다. 며칠 더 연습하면 간단한 노래 정도는 연주가 가능할 것 같다. 봉사자가 놓고 간 악보에는 제스민 외에도 고향의 구름이며 난초꽃 같은 노래들이 있었다. 봉사자는 그녀의 나이대를 고민해 취향에 맞게 나름 열심히 골랐을 것이다. 연습이 다 되면 저 백일홍 아래에서 연주를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다. 나무꽃 아래에서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백발의 할머니. 꽤나 근사하다. 꽃이 다 지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다. 위가 또 요동을 치기 시작한다. 깊숙한 아픔이 다시 시작된다. 기다란 줄이 달린 배를 눌러 진통제 투입을 요청하기로 한다. 웬만하면 참아볼까 했는데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있는 아픔이 아니다. 바늘을 꽂은 채로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일어나고 보니 창밖으로 오듬이 길게 드리웠다. 왼쪽 손이 자유를 회복한 것을 보니 잠든 사이에 간호사가 바늘을 정리했던 모양이다. 이맘때쯤이면 아들네 가족은 식사를 마쳤을 것이고 손주 녀석은 영어 공부가 한창일 것이다. 한창 노름에 탐할 나이인 아이는 눈앞에 상황이 못마땅해서 입을 삐죽 내밀거나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가진 저항을 할 것이다. 아들은 알고 있을까? 자신이 손자 녀석만 할때 얼마나 소문이 난 개구쟁이였는지를. 새둥지를 털러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진 아이를 업고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진에 있는 병원으로 뛰어갔다. 아이가 다리를 영영 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던가. 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서 그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방법이 없다는 말에 차를 구해서 더큰 병원으로 옮겼고 나중에 오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속이 후두둑 떨린다. 남편은 또 아파트 아래에 있는 작은 음식 가게에 들렸을 테지. 돼지고기 속 찐빵 두 개와 땅콩 한 접시를 안주로 반근짜리 소주 한 병을 비웠을 것이다. 그곳은 오랫동안 남편의 단골 가게로 찍혀 내려왔다. 원래 가게 주인이 할아버지였다가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푸짐한 인심이 가게 내력이 되어서 찐빵의 맛은 여전했다. 언짢은 일이 있거나 무언가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남편은 항상 그곳에서 술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들 녀석이 전 학급 1등을 했을 때에도 그녀는 그 가게에서 술잔을 비우는 남편을 목격했다.

그네랑 다툼이 있었던 저녁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그곳에서 술을 축냈다. 아 하며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다. 찾고자 했던 답안은 거기에 있었다. 내일은 남편한테 미루었던 전화를 꼭 해야겠다. 이제는 하고 싶던 일 중에 두 번째 순위에 있던 일을 해야 할 차례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천천히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의자를 잡아당겨 책상에 마주 앉는다. 그리고 탁상등을 켰다. 탁상등도 봉사자한테 부탁했더니 가져다 준 것이다. 의아해 하면서 가져다 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기록해야 한다. 기록하고 싶다. 지금까지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봉사자가 기록한 것도 관찰자의 입장일 것이고, 의사가 기록한 것도 기껏해야 전문 지식이 잔뜩 들어간 미지근한 숫자일 테지. 여기에서 잠깐 머물다 간 사람들의 영혼을 기록해야 한다. 그건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생각들이었다. 피를 들었다. 나름 경건해진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소설로 시작하기로 한다.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남아있는 시간까지 그녀가 이 문장을 다 완성한다는 보장은 없다. 상관없다. 그래도 쓰고 싶으니까. 제목을 적는다. 사랑해주세요. 그어버린다. 나의 영혼을 사랑해주세요. 또다시 그어버린다. 나의 영혼에 꽃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드는 제목이다. 다음 서두를 적어내려 간다. 눈을 떴다. 하얗고 네모난 천장이 보인다. 그리고 또 커다랗고 네모난 장식등이 눈에 들어온다. 분홍 치마 할머니를 쓰고 서윤이를 쓰고 로컬을 쓴다. 예쁘게 웃던 봉사자도 쓴다. 그리고 남편도 쓰고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쓴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써내려 간다. 손목에 힘이 풀린다. 그녀의 어깨가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툭하는 소리와 펜이 바닥에 떨어지더니 드르륵 소리내며 굴러가다가 어떤 저력을 받고 구석 쪽에 멈춰버렸다. 병실 안에는 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